0: Kaolin, écoutez-vous. Kaolin, écoutez-vous, écoutez-vous.
1: I know they're mistaken, still I wanna hear it straight from you.
2: 오라이퍼 양이 하냐 주말에 기가 뛰다 그러냐 어쩌고 싶다.